0: T8WH Palau, Hope Radio, Angel 5.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net.
1: Yes, honey, browse rain. Vida itsono, gets a swing for me, Aaron Corazonio.
2: 안녕하세요. 캐시 데이비드슨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능력을 원하신다면 바로 그 복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적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기도를 저는 매 방송마다 드립니다.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름 지어진 모든 것 위에 훨씬 더 높이 세우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인 교회 위에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함이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와 지옥에서 겪으신 고통의 극한을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분을 그곳으로 보내셨으며 또한 아버지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희생이 여러분을 위해 치른 대가를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기독교 달력상의 명절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기념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사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용기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뿐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느 것을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바쁜 전통과 교회의 결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처럼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은 말이나 제가 본 것 혹은 제 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기로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오직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적을 훔쳐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오직 살펴보고 오직 고려하고 묵상하며 오직 신뢰하고 헌신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입니다. 그것은 제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계속해 봅시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셨던 간증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가 죽을 때에 악인과 부자와 함께 무덤에 묻혔도다. 여기서 무죄한 자들은 복수형입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육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과 분리되셨고 그 육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설교들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듣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kathiedavidson.org를 방문해 주세요. 모든 설교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아들, 딸로 맞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다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으스러뜨리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이다.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실 때 단지 그의 몸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은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그의 영혼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이어집니다.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을 연장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 어떻게요? 11절입니다. 아버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때 그분의 영혼이 겪는 고난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갚기 위해 여러분을 대신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옥에 가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직 여러분을 위해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시는 예수님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그분의 영혼의 고통을 보시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흉하게 훼손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과 질병, 가난, 그리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지어리저 하이시 짐리 겨고디오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대가가 필요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죽기까지 자기 영혼을 쏟아 부었으므로 그는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리라.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죄와 그로 인해 따르는 모든 결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것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혼에 짊어지셨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죄는 예수님에게서 제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즉 하나님의 신중한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지식에 따라 넘겨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이는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들의 대가가 치러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을 때 죽음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지옥도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실을 제게 드러내셨을 때의 그 충격이 기억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친구와 함께 다니던 교회와는 다른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가 부활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고 그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함께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더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52절에 나오는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갈라지며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바로 그 순간, 지옥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옥에서 끌어내신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에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말 수많은, 들으셨습니까? 잠들어 있던 많은 성도들의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시신, 곧 잠들어 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그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가 서 계십니다. 할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후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시편 68편 18절로 함께 가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도다. 주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으셨나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셨나이다.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반역하는 자들을 위하여도 그러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나오실 때 아브라함의 품을 통해 그곳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에도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갇혀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을 때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실 때에 포로된 자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 하셨느니라. 그 포로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된 자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9절, 이제 그가 올라가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리신 이가 곧 모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신 이시니 이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포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그 포로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지옥과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지옥과 죽음의 열쇠가 있다. 그분은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진 자들이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겪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을 취하셨으니 곧 죽음을 취하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즉 마귀를 멸하시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지옥과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은 그 대가를 치르셨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야르바르타스 오늘은 이 일의 영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2장 15절입니다. 거기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어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말입니다. 다시 골로사에서 2장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능력과 주권들 그리고 마귀 자신까지도 이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벗겨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도 일으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야 용기가 있습니까?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나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보십니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곧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아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사로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태어나기도 이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지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6절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곳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부활이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토록 큰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것을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장래의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얻어내신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 함께 가져오신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며 십계명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켜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니고데모가 십계명을 지켰다면 예수님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야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것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스시어 들읍시다. 예수님, 제 마음 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도 반드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요.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조차 아끼지 않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배 속 깊은 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이 배운 적 없는 그 언어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아멘.
3: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y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4: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안녕하세요. 컴 얼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베스 잭슨입니다. 우리는 현재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으며 오늘은 3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결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스르며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생각과 상상,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순종 아래로 이끌어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묶이지도 않고 속박되지도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남녀노소, 심지어 태아들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몸에 사로잡힌 자들이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하소서. 주 하나님, 저는 몸과 마음에 치유를 풀어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마음과 분명한 사고, 그리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성령께서 그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도록 허락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만일 그들 중에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 없이도 그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들이 너희의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볼 때 너희의 아름다움은 정교한 머리 모양이나 금 장신구 또는 화려한 옷과 같은 겉치장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되느니라. 오히려 내면의 아름다움, 곧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에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옛날의 거룩한 여인들이 스스로를 단장하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그를 주인이라 불렀던 사라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녀의 딸들입니다. 남편들아,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 살 때 배려심을 가지고 약한 자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로운 선물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아내를 존중하여 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거나 모욕으로 모욕을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혀로 악을 말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좇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열망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설령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해도 너희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하십시오. 너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경건함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들의 헛된 비방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여 고통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 고통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이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후 그분은 감금된 영들에게 곧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을 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8명뿐이었는데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2025년 전망에 따르면 뷰티 산업은 그 6차 언육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면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겉모습에 매달리게 하려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가 거울에 비친 얼굴과 겉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너무 집착하게 만든다. 베드로는 여기서 3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내면의 사람,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에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점에 집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내면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도록 격려하기보다 겉모습만 꾸미고 내면은 돌보지 않는데 급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이 과거의 거룩한 여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단장하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졸업사진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우셨는데 화장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저 타고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셨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품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어머니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는 단지 제 남편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보여지며 실천되는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저는 수년 동안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위대한 전도자 스미스 위클스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 아내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내를 문 밖에 가두곤 했고 때로는 아내가 밤새도록 뒷계단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어주면 아내는 들어와서 좋은 아침 스미시 아침으로 뭐 드릴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남편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점이 자신이 회심하게 된 계기였다고 예수님께서 아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저는 제 남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압니다. 잠언에 따르면은 좋은 아내는 남편을 세운다고 합니다. 말로 남편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저는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사과하며 다시 돌아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로 수년간 쌓아온 좋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생사와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미리 어떻게 말할지 결정하십시오. 남을 세우고 격려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고 남편 안에 있는 왕을 불러내고 자녀 안에 있는 왕을 불러내고 심지어 자신 안에 왕을 불러내기로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 자신과 가족, 자녀, 심지어 태아에게까지 생명을 불어넣게 하십시오. 오늘날 사회는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낳지 못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반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고난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너희는 훌륭한 선지자 또 이로만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자 한다면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에서 거짓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듣는 데는 빠르고 말하는 데는 느리며 성내는 데는 더더욱 느려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이나 죽음을 말하며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노아의 삶과 그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고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 단 8명만이 그 배에 올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문이 곧 닫힐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에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의 제목은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동물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향해 움직일 때 들었던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자와 타조, 곰이 어떻게 하여 고향을 떠나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까? 크고 길고 강렬한 나팔 소리, 그 소리가 7일 동안 하나하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 숲과 초원에서 나와 당신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수컷과 암컷이 함께 왔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번식하여 다시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비가 내리기 전에 그들을 불러내어 안전한 곳인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문을 닫기 전까지 당신의 목소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수년 동안 배를 짓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가 미쳤다고